0: 때는 우산들 날씨는 흐림 공기는 맑음
1: 비가 그쳐 고인 물 위에 비춰진
0: 연화색 배경에 난 왜 여기 멈춰 섰을까 생각이 많은 것처럼